있습니다. 맥혀서야 심타야 맥혀서야 가오다레아타 쿠베 깊이 나오레아타 신나 테라스 누야 토브 신나 테라스 허이 신나 나오다라스 허이 신나